系啦，听众问系咪 SHG 嗰个 Ella？ 系啊，就系佢啊。Pino 9221，头先我哋都有听众send 个 message 入嚟话，终于等到啦，系有 Ella 嘅信爱成瘾。系又抽到又啱啱听到，非常之正嘅感觉啊！继续落去啦，我哋有编号6481，广东歌，我哋有合唱歌，方力申同埋。